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절자이나 겉토 마 패체맨이나 패무 가세 원내 아끼는 모양이네 자원기 강원와 자원기 강원와 아타고미

살살살이죠. 마연 반장 왔어. 미리 주워야 돼. 쏘네. 에브라크 사운드 터스는 무용의 인연의 캐스. 미리야, 파하우냐 존재. 파타그르나 존재. 나예 나코 포카스예. 아, 미리야, 어 파타. 미리야, 어 파타. 원디야 예네 캐스. 파하우냐 존재. 왜 반장 아미야? 와피아피아 연애도 안 남았어 수행한 나서 수행한 와피아이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나마사 와야 무릎코미 양패 다음 바람아 아이 바람아 무릎노 로히바사 디바 라이토루와 레히 레히 우리 아빠 왜 야네 카시에 아저씨 와가 다시 에토폼 Tofam, wow the tofam, yani kase, wajah baca, yani kase, wow the tofam, dati nena, waktu nanti kuang kuang, ayah ni yani kase, ayah ni ni, tofam, unya tofam, so, jen, On one of my wonders, besides the middle of the world, Minia, my young Yannick, my young one up with me, young one in Tumano, my young one in Papua, young one up with me, it's Sunset with you. Hey, yeah,

아츠 사라 아와와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몬시라 네. 오 아츠 sing it, sing it, sing it everywhere. 아와와 네. 아마니나 몬시라 네. 아츠 사라